0: Hello, hello.
1: 네, 세상 무항무장하고 80%가 아들 그거 자기가
0: 不放
1: 무항무장하고
0: 瓜给他
1: 80%가
0: 看。
1: 아무나 생긴 뭐라 해도 되는 거 시장 못가 앞으로의 유학생이 다시 이건 무항까지 라인 사고 이제 유학생이 다 아무래 이런 거 하고 다 아무도 모르는 거 하자
0: 다
1: 어떻게
0: 보는 게
1: 그런 거
0: 시가.
1: 시가
0: 아우, 답은 게 시가 돌까? 오호. 거꾸레이, 데코록스. 헬로? 헬로? 보크노 람쇼가 풍가함. 다분히 어쩌라고 또 별로 기는 타주로 그 문만이 저라 타주 너 뛰이 타주 코사면 뛰는 꼭람 기지자 사이도 뭐.
2: 언제 또 무슨 말만 이제 다 오와 아직 순절에 풀어 가자 좀 안 보면 돼 악만데 색깔은 좀 들어서 하고
0: 알람 쇼고 별로 기는.
2: 이게 아구나 아직 이제 좀 타지 못한 거라 거다 내가 너 바로 와서 하지 싶니 그라이 거다 아니요 가기 전에 이게 좀 말씀하여 마하에 좀 못한 거라 거다 이제 따봉이 타지로 가서 무슨 거리가 많지 앞으로는 이제 좀 걸어 걸어 진짜 그 밖으로 가서 하지 마야 뭐 조금 살아 아스크 무슨 거리가 요아진 타지로
0: 아브나
2: 아니 남아가 너말 아니 말에 안 하니 뭐 뭐가 나는 일본 그 차요 아무 그 차요 뭐그 차이버 마야 일본 무슨 거리마
0: 나카르몽
2: 이제
0: 사나
2: 너 봐봐
0: 보콕노 나카르몽 사나 보콕노 승 꼭도 하용니 크랑니 파싱오 마 합시네 올리 저러와 하이노 하이키랑 피네 벨레키나 함바이 보콕노 나카르몽 사나 아우시니 야포 저라 크리케 하용니 크랑고 하다니네카 하용니 크랑니 야글로 승 하이노 하이 기플레이 파이피네

아니 가방에 다우리 복장 하는 카네티브 우지한 그는 거꾸로 빤다 사라져 보이는 메가 하트소 앙 라이브원의 고토마기야 사이통라미 너럭너 아니 가방에 다우리 복장 아나제 동원이 아본 농농기야 사이크나리 정구 너로 먹는 좀 가시야 지니 부하그라 간다니 비니 부사질라 비니 부파 보는 거 방마 랑리 아리기랑카 하이퍼노 뭐 Bini ma fawani rangri di kelang mani no. Bo samung kaham panangin ay. Bo bahay no. Bini ba bani hai keno samung kaham kelai kya. Bo belai keno. Borok kaham tong mani tei. Muno suba suru nai tong mani. Bo dorong bahay no kelai o. Belai darmik tei. Bini. Hastiwo. Belai keno tong kasang tei fai kya.

0: 아이름이뭐가말래그거뭐냐하며안테브리땅만이자약하노누군가도코비르만까기한거대화에죽을거까기야다사선다보낭짱했던거안테다하노땅포티사다거니누군가하이하바이라하안테도코비르만너까르나바기뇨성사니부마아마성드라마보지니버럼무니슈너뚜이리땅자고봉카풀번너까타번까타번너풀번비그라너크룸보이크룸보이네비그라클라이만텐다너부크룸나이산속에너석으로나이보꼬마포티니두크는너보이비니버럼비르만까르나니팔라하꼬마포티너따이보가함께챈레냐인바그이보뿐무르마자가오파이석바이캬브리마마샤비니샥박샹그이보하이는거름까마앙그이비니가나오파이바사파이캬다이보바니마라칼라이캬꼼라보볼롱비싱가동난로기만자기야로기만의마르카나함자카어디노케부마제끄달바이틀나이래때나이래때산정이탄가양해봐
1: 어머라정마아무사탕사가

0: 아니 그 말 사는 맛을 사디 설마 하이다 안 사가디
1: 하이다 안 사가디 응? 못 낳지만 우리 기다리기 나서 못난 편안하게 견아 니는 뭐라 해나
0: 엄마 안늦실이야 능수시시나
1: 엄마 너 뭐 이리가 또 뭐 사과 몬드러 버리면 오바 그거 니나 약속 오면 사겨둘라 엄마 얼굴도 곧 이상해 겨둘라 엄마 라도 마 너 하늘 저 사자 아마 짱이라 쓰면 엄마 뭐 구부구부 있어가 왔으면 사겨둘라
0: 엄마
1: 사마 구부리 겨둘라
0: 이거 니는 왜 사자 왕클라이
1: 엄마 라도 마
0: 엄마 너는 나 안 저기야 나는 차 안 저고 꼬물아 보디니 깨랑 꼬투마 사자나 덩케 사분 아니 뭐니 약공 가고 마니 아무리 저지 너 아마